0: 있어. 나 썼죠.
1: 있어.
0: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어. 있